혹시 야무디 야무잇 야무하이 야무밋 야하유 야과유음 야와지드 야마지드 야와히드 야아핫 야샤마드 야카디르 야무크타디르 야무카디임 يا معهير